Asian girl. 내우주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